老实讲，而家嘅相对湿度几高噶？而家室外气温系同你睇下个天气先。而家气温29度，相对湿度81%，有啲地方落雨，揸紧车嘅小心揸车啊！